0: 바냠니 르도 제긴 던로와동 닝구번 너바 제긴 던로와 마여와 포원 니수 니몽보로와 마지 타나 세도 포포 농설정 양세 카제 사체라 도농제바 저러나 카제 세체 림바르체제나 모왕아조 제효동 포 메제제 너바 체정 제동 저와예 바마지 세렌제 데와동 무데와 치바용예 데나 러예나 카제라 사체 림바르체제나 마소소와 포와 차이라 고데 차제 세동 차니깡 차제 동바 차데 롱그제제 녀선 주바제 제나 루도제션 배와동 로보 용현 세제 동가 대와 메라수비 온보나 사와 김바동 주바 두두 동바바제 장터 대다라 마연바 로니 젠데바 따라 카제 존보예나 몬더 사와동 카제 마조나 마조바라 또동터 디체 카제 냥자바디 루제 또동 동효와 고여코와 나와라와 힌도 냥바수 라니가 닐호와동 칠레가데 카제 몬타바스나 포 메데 첸제모타바동 포아르 베노피에데 메데동 지지 첸노바 효르네 로판 데톤라 네반장세 제랑티네 치타르치구시나 제라나 도체 여동 나히 차종 공연용 조 루브라 차종 모타바동 카제 수지 라예나 까마 안네 제오 바라 창창치구 존다티네 제다 카동 라바 네자라 수트웨 강시 차브라 치바동 라바라다 나히 차제 치웨 거서 대외 중 존다 도농치구 민제 가시 포와라라 네베 도농치구 뱀힌동 야미 문양와 셰가 포와라 네바데 베르나 나조 주지자 민동 차와 주지자 미 니라 민수 파치웨 포와 네바 마지 민제 데레가 궁이지 마도 공장도 못한와 동 가디엔 니바라도 탕구나 카제 수지지 탕나 네바창 저러나 민탕니 니주 터바나 치조미 왠정 니지르 따다 마제 바동 민통제 몽자베 진지 도추 전제방인바 몽본 장세바라띵 ngazo rongro mongso tsume gongto jito gu mire je pinu xibitu. Mire dezora nepa gongye me la jenta xidu tong donung zeje xant kache. Jinye ni je ngengu tong lupan desan xiba nongden ten siru. Chaga ngachan yangkang tong teye jeye la. Sama suji sama de tigara gendang ngacha rangyewa tong. Dotong yendo chimba ngache torne gendang ngacha rangyewa. Chaga nongka gendang ngacha de tigara luzang sa kerne muo lupan ngache zitaba tong. Chimba tong xani nong ramne ngache tongyewa.
1: Mo lupang la zhuo, mo lupang la kuwe cil tong, zhaka ra jie dung jia wa, tanga ra cin cin ji ba xie ji jio to. Cina jia mo we xe re mong da su na, sama ji jia tanga ra tong, xie mo pang zi jie tu rong ro wa cei tong, tuan nong ka, chi ji xie zi jie ma ra tong to la, po wa jia bie zhuo nong yu jing yi, jing tong ka cina jia mo wa xe re na, jin zhe tong, zhuo qie jin bo, yu bo, zhi qiao ma mo lo tu, xin xie ra, xin jing su ye la, hua cha la tong su tu zhi, xio gu ka bo tong, ge zhi,
0: ཁེ་ཤ་གིན་རམ་ཆུང་ལ་ཇ་སར་སུ་ཡལ་ལ་ཚང་ངོ་ཏོ་ཨུ་ཚང་ཡིན་པ་བྱར་ན་སམ་མ་ཅིམ་པོ་ལ་ལེན་ཅན་ཅ་བ་ཏོ་དེ་ཤོ་ཁུ་ག་ཤིན་པ་མ་ལེན་པ་ར་ཙོ་བ་དེ་ཤོ་ཁུ་ག་ཉུལེ་ཟུང་ཨན་ཐུང་ཕན་ཁུ་ཏུང་དེ་ཕན་ཚེ་ལེ་ཟུང་སེ་ཡུང་ངོ་ཚལ་ཅ་ཤོ་དེ་རེ་སོ་བ་དེ་རེ་ཅུང་སོ་བ་ལེ་ཟུང་སུ་དུ་དེ་ཚ་ཁ 操马卡东操家吧，下去接你拿扫把，那些罗尔的敲巴东接住人着啊，演人了做不了的呢，给接娘娃。我敲不够时，先们胖子鼓鼓了脚，朝些了忙等着啊，看你俺个名堂啊，干脆退位，跟着俺家门口家呢，唱个接通着啊，今年你俺个跟你一样呢。忙得多个吧的，连同个西藏忙得多吧东，我就西藏忙得多吧，我就这头忙得多吧。娘子啥个吧的，俺这里也不写了，别人呢，马尔东，俺能做不写了。娘子啥个吧东，现在亲来东谈些，谁就是多娘用过，我这才叫个吧的，抢起来个忙着了吧东，娘来都在俺眼了，用得了几个。来了跑个吧的，先看娘的几个钱，上不起手里不能占个。今年那边热东个吃一东。路子用大几不容易，现在人把在我年轻人话解决，弄点高尚茶的学业。俺啦，今年那边热冻个吃一把的时间，热冻个酒头呢？今年那边酒头就没一样呗。第一经济，今年那边热冻啦，吃一里不足够。你把那年热了个别，叫我没得冻，俺吃。只要这个解决，这家个把麻子打冻，都在弄点叫热冻个机灵。这一打了，你别谁敢拿走叫。吞得到啥个了？年热，热冻个都吃冻，毛娘吃一来，光得到了肩膀冻，肩娘的冻不久。吃药来，家家接引起，吃起来天了，肉也呢，剩下几个这个姐姐，

0: 다단다 토마냠데즈 드니 동자메 좀 드르는 거
1: 레라
0: 다트드 수지게지 다소스 삼노에네르 봐 니네나 다 망사오게 제와에네르 봐 지금 남주에나 다 리가 리마뉴르 다 리가 쳔보즈 다 고잔르 봐
1: 어 리디
0: 드인데 지 삼노나 야 지 냥타다 야 드다티 에즈
1: 다 서베 때 냠데 때 서베 야는 것도 속인지 되는 거다 냠데 특치로 두시는 야온 사람 33cm 년간을 걸 맞아 다 때나 내용을 봐 다 내용을 이게 지름 나나 다 아 다들 내용 삼아
0: 이제 냠만 다 고삼로 알아 다 죽어 야 이제 라네 다 지금 삼대 저다 대야 다담마데
1: 벌써 아 다담마데 나르 냠에 삼들아 당에 말레란도 다 지어로 두시 삼마샤 나서 야 삼마샤 삼도로 팬리샤다 대리 운동의 템마토 담치 그래 니엣촌 니엣촌 퍼디네 퍼디게 삼노 동그레다 텔레람로 다데 카르베 카르에 인로스나 콜 마보쇼 옛나트 망소 로소 자테 삼노테 당노소 그 잔조 카케 그때인데 대 잔조이나 망소나 다 망색 조지 마 다 같이 그 다들 해용 사체레다 아파지야네다 테마스 당노소 담보 잔사 되면 다 캔드로리 그 뒤선 잠들이 되게 옛나테 리간 타다로 삼노타 단 잠들이 들리기리 엄청 어디 옛나 단 눈초 그 람비 그 때는 무슨 냠냠소 없이 소 까츠 그 난리다 그 팬디오처럼데 냠케 그 난 랍자랭게 다 다시 좀 눈초 그 람는 로 삼노타 로소 시소 특디요 돈 다 다들 다들 다들 다들 다시 소 파 만족게 형된 거로
0: 육신 어디 그 만족게 켈린 좀
1: 뭐래
0: 레디 드그르바
1: 어 만족게 형된 신네 다 두지로 단두이나 강에 신 맞았는데 얘는 냠뎁지 데르기 주름 난산족을 코스 센티 쳔버와
0: 다다
1: 얘는 다그 만족의 팬디를 때는 야 다들 로돈 마발이 쳔다 만족의 팬디 코네시게 레귤레이션에 가츠 쳔버 쳔버 되다
0: 라스스
1: 니톤 쳔거 파트네 녀가 샷제시 되죠
0: 라스스
1: 저는 머그 도담데 니니 미기 참티 마타마 도타마리나 또 다디에도 틀마 알리가들 라산들 만족의 형들 건데 달리가 삼아도 또 만족의 간토르 간토르 시선에 드릴리가 트빈데 되기마 독시다 년간으로 퇴출하는 가증으로 첨부 퇴출 세모를 이 먹고 있던 사람도 동거를 뒤서 망보온도다 옛날 야한테 접자도 특산도 거야데다 만속 팬톱 뒤온 샘렌라즈 만속가 가나게 나다시다 라산도 기본기로 락파드 무속의 특리 해코르 시용리드 감상다 투페존에게 뒤졸릇 만속 베드 속신소 야르차한 로마리는 녀총리가 림 축속적인 그런 크림을 거르시기로 당강도 때는 디가르다 다른 게서 숙소대 인람한테 공차사가 뒤쪽에 들어
0: 아
1: 당소대 뺀 숙소대 한 600 년에 소류기 숙소 소탄도 말 즉 다른 게서 바바 케르 숙소대 전도대 강정 맞는다 들 크로마
0: 나서
1: 히어디아 콕 즈보로 담기 코스 통속다 보다 당아 로통소 통 뭐뭐 잽소 잽맨 그즉 파리온 서리온 체리션 들 저시 요마
0: 무슨
1: 도단다 단 로페기 슈조 때 뷰티 이야기 도단다 다 디간들 독치 되고 다롱 얘기야 서바 책 다롱 차리 서바 책 다니 무슨 벤나 다 보다 마보도 다 파소라 와서
0: 그러네
1: 목숨이 장을 던 크레마다 얘기 딱 다니 차리 책 다니 속에 다치니다 뭐 기나 다 돈가 파르도서 장을 뭐 기나로로 클린 돈라만 노자디 손서시도 전에 там бүгд төгсө тамба төгсө суунцаг шиг согтны даажва тэрита тё хё тё хё мба хё мэн онгро та тэр тё хё тё хё гэдэг эм бүсүмч тамба бүсүмч тамба мар пав та камбен нон дү за дидин та тэр ингэ ерке нор кикер
0: суунцаг
1: хаа суунцаг чи дияд та чөдөг донгро
0: зэ зэ
1: та тэн бит суцаса на тон тон там бүт тонгро ла та за ди ягсо чи дэдэн та тэр ингэ са ерка кикер та тэнгэтэн нусогтэн ролиди социалн терати таннын дүнэри дат нямнымро та тогдэ чонцо хендэ атэн нусо чонда чонро кэмэ та токчин зда та бэд пенри чэдэ чүнчи дицэмэ да тут за цан жун кан гэгэнэ за чүзо тоньонгро тэчэ дионэ да диг гэгэнэ за цан нон нонгэмэ ди
0: тадэ тапта
1: ко тиган дра гойма та тален нусогэн бэ нигэ часэр та крэмэн тучи чаризо я
2: Shou di la ganga yu du, shou ye chan ji ni ro shou yu. Nga chu, mu zhe sen di ki ganga li nambar jia wa xie gui.

0: 디간테라는 피아보 노르로 마르츠 크레말은 기로 또 뭐게 쳔버 쳔버린 네
1: 저단 단대 용바 조 용사대 단다 종원라 차간다 단다디 에 랑콘냠스 데네르바
0: 어리
1: 디메 야시
0: 메지 텐제 총칸데 요리
1: 아
0: 세머르라히과 어리
1: 아 나스 단다지 총칸데 디게 조세 단다 종다 총데라 미지 단지 나스 총데다 대사
0: 어 대사 된 네비는 메 단다 다 샤르히나 달린다 지금 토비그레 라살 즉다고 산데 얘나다 단당해지 메 존나다 무슨 나휴 테드리
1: 자
0: 이제 세세라 거리
1: 나 선스 단다 차가게 즉다 차가난 조선 당고서 저어디다 마진을 봐
0: 아리
1: 그다 아직 샵슈르 봐
0: 아리 네
1: 인도다 마진다 샵슈 찾아로 단다데 수지 지난주 종주기 메르베야 마진서 연습을 늘린죠
0: 그래서 무엇이 지냐 다리
1: 아
0: 무엇이 존다시 어 존다시 무엇이 존다시냐 존다시 되래 세탕 소근나다 랭고 파르플리게 페미나 증이메게 갸자갸담바 차왕게 아 우리 졸럭게 멜메 미소 레나 양득 티나다라 레쇼 소니다 로반나 로반게도 리가 리실락게 손지로 대신 타나타나 나게 메레 조즈 페미소 손나타 대젤엔 고르쇼 소소 오뇨 타테톡치 소베 나게 데뷔어 도시 여러가 나
1: 소리
2: Tata qi ji sin yi bi le qing di ne Be jong long qing nian qing le kong kam ge long qing jia Nga dang ngi ju bi hu lam xi bi le qing di re Nga dang qi rang Kong so jia ngar song ge ngo car me ci dam ju ling di Qi ra la zang nu jia co ju yin de ba dang Tata qi rang bi tab jia lam bur xo di Ngin che cha du ke wing gin sem dang Nyong nang To bi zhom zhi so long ge xiu bar dian di Jachi Sinkin Namdang Nyamshuan Nangwa Piedang. Ndegar, Chi Ji Jubi Hulan Rimu Ngomsi Gardi

0: 망초 제 개편나 개편 근제 자와 인신 망초 흉제 람비 토셰진나 수지 난카라제 토미 산딘 디양 이바제 텐리 다진나 향종 다지 동위 멘지 차진 이바당 라칸 노미 냠리 칸카 이바당 텐리 라디니 바버제 람버데데 종세 도치 동위 망여 딘도 동예 다디 차르 라칸 노미 냠리 칸나 마나 괴디 리신 텐리 자도 치위 냠리 콩신신 탄코르 향종 카기장 신아 냠뇽 허종 시바 용거 여바시 데린 베종 롱틴 닌티리 콩 캄케 롱틴자 나당 니 주비 휴람 시비레 진나 베종 나체 종체 방근 종 샤충 향 라칸 노미 슌제 니치 마나 남카라 디유시티 몬티 디고니 카다 시이여비 제지 센바 가스히
1: 那是他谈的这年年过来从这他说起这样的想象的这人类有在他地那端角了吧好的他谈的这这这这用的你们在的全用的要不差的话好的的这样说起这样没给给什么了样子感受给什么结果吧好的的这样他哪个这个什么那现在他这跟那的现在你也给离开离了他哪个刚刚也叫了去用的了吧他地哪个没有的那他
2: 他弄起样子，满足很多种轻松的，我三年前的，他三年跟那个解放的，这个嘛的，这三年跟那个干那的，他打拢力气，像那个体力压力，这个下他当起的，三局当起，他这个干的，都都有休假，啥子满足，他弄体力压力的，平日子，他是一个这个三局不孬的，那个满足了，或者的，就是让你个三年拿了解放的，他，广东的，他连个特别的，他这天上的，他那个这个三年当的了，碰到那个他，碰见那个，说说。
1: 罗东三年前是大，但是数据来看呢，从年底就住家是吧？啊，年底就住，年底就住，所以白先生第一，所以白，所以这些，就住是的钱呢，白先生的这个这个钱，我都三角了，然后实际上是第二个三角了，当然就是跟着说就住，跟着三角好不嘞？
2: 那是了，但那个让三角当了，
1: 那是，
2: 他那个这个在，这个门那头当这个地方干什么？忙起了吧？卡这个。
1: 그러나서서 그렇게 내 카드가 다 됨진다 도요지세 생존당세 특질로 시대되는 당수금 별지게나 만존당세 간부세 효도는 멜리션 다 되시는 나가 닌게 리가 다 당이 직소리게 탑히 곡시구다나 저 삼삼노 땅땅땅땅 다 들리게 자리긴 런데 된다 닌들의 기류긴 자리게 탑람데 된다 다가 나르게 들리게 역사적 소속 때마 초대링 존두간에 다 땅에 삼노 돈을 쓰다 대체서 문둥에 대라 또 조머시로
2: 다 참매가 대야다디테 당연히 또 선고 또 다들 당연히 또 선무 장대 아직 더 보지러 다들 좀 뒤잡지 참매가 다 라모로 다 계속 그때 모든 면한테 네팔 키로만 아마 저 삼노로 다 연나 다 야다 삼노 땅대로 풍류가 가는 만족과 개변이 제대로 야다 삼노는 다 무슨 좀 뒤잡지 들이 만족 소신소 그래서 내 마냠 됨 줄이가 삼키 오래를 단단 냠 됨 벌지 동안 다들 이전에
1: 我这个他不知道你干哪去了，他到时候送的嘞，他这马路上那当闲的个在里面了，妈的搞了，天天是可怜啊了。那是，他谈到这，要忙做拿了了，谈到的，免得的过几天多了，别想想那手机那个空了松松，他吃了用把这年呢，用把别吃的呀，种子那里呀，爹家养，过来呀，就得了八百呀，干么爹呀是吧？
2: 好的，
1: 得了呀，这他肯定说的。
2: 야면나지 롬주게 고셔디다다 고무다디 고셔이가나 야마 파리아 요르바 어리리리 디 양든데지 만서 나로 양직 삼자 사르다 양든데지 아디 야고미도스 니엔데 요마르베 에 텐데 기타 나다 크레만도 니마타 상에만 녀켜 마지 고네만도 토담시 증미다 살라서 듀테 카르마 아티가세테 마 다 티 감사면서
1: 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
2: 니가 송수 송수 며마. 나 가시 가시 용밥 세다 세다 그들 송수 소디스 놀티다.
3: 아,
2: 나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ronche moya khoni ta te mosu gi ya lege ge cha tap te chuk de te shan le mat mik chuk ja ga la ta me gi ya je le gor ton de ka so be ya ti lo te le ta le hin la la shi ra ma
3: ta ta ta ta
2: ta to shi
3: ko sa tamen gol pa gu
2: ra tamen gol pa mu ra sa me ge cha tap te ta ta ta ta ta ta la ta ti on re ta ti ge cha ri to zo ya ar te gor ji te zo to shi zo ya ra ga
3: na sa shi sa na sa ta tan da ji shang da chong de shi be ne ta mang jian de du do
2: ha da da da
3: di di ya ta da shi ji ti ran zo yu se 총소 접근도 말으로
2: 아래리리
3: 대 아직은 근데 소리 럽존시가 연예서베 아직 냠냠한데 대지 컨설팅 납다세 근데 오늘 유튜브 봐
2: 요리 쇼트 요리
3: 네서
2: 나 근데 쇼트 쇼트 요리 다 뒤지지 냠냠 야채도 비는 게 많이 나 저 탄로르나 땡 잡초했던로 럽존시가 용례 요리 다 다른 게 산 히아레 히아레 용리
3: 냠냠 베리로
2: 어 냠냠 베리시다 용리 다 냠냠 베리시 오늘 그 유름 날아서 소소가 담보 토마르 좀니까 까츠다 또서 얘나다 또보다 로톤시지 메르게 펜리트 다 로톤시지 메르텐 수보다 만족 다른 협파도 만족 주말 펜리시 체휴도 토데디 모습이 직접 말리기 자동성 고디다 다다 토데 야 차냥도 때 보지로 나 디젤이가 디간다라 그 휴전 볼에서 가색도서 펜리트 송나 무슨 미만나 세션 고기야 두파만이 얼었다 댕글업존 제맹이 나루도 공기노 펜리션의 만족 강에 그거는 늘늘 펜리트 없더라 단 얘기 간도 좀더 더담 휴체 휴리 저기 해나 강에 가세 텐다던 능교도 잔 로톤 맛이 히아디아 히아디아 펜리트 토게리 이안도 이시로 다다시 될긴 하나 저 로럴 곰드 로럴 인나르 테챵시 니히 마데 마데 니야 만속가 등등 조세디 세든 로지바 아 도시 세온라리타이 예나 즉대야 고피아 캬붕리게 균엄도 속나는 만속가 세야 밤에 즈뇨라 라피데네 타야 고마
3: 테테
2: 다 파르툴 츠가 총뇨 다다다고 가온나 제사 제탄바 만속가 특베드 가스 톱테라리
4: 쇼디라 강아 유디 쇼也参见你若小月我去我这星期给刚刚

0: 향라오미니리핀비니바메라코페이리바당준조잉이바디위메비고신조안소진디지초이치도마마부히기오마도나니코지로핀바당양마마부히기치자도나리바당준조거유시소유웬차오마당치자라핀뉴딘자유담시나게오미니쿠브라핀토디자미오미난도저가지당가지망위
1: 초기포손초비동자희이 가데니 카라 오마 테만 동치 데리 도디 산체라 야양 조그슝니 니쿠지라 휴진 테지유 디메다 동 오만가 히라 오미 난가 나키 포저 무체브라 중원니 니제 비체라 휴진 테지유 데디 니야부 히쿠 그치 디도도 나소 제비 공힌 야바시토 니야카라 카바소 체리 기와 마다와다 류세 회보 니즈나 현더 강강 키와히니 니 코페 동치어 망자치 생강라 뇌바야 원지유 코페이에 주이 왕지 말라라 포토 동시 대딘 진더 체진 비동나 리바 당준조와라 피니 유바당 가디 체리기치 미 니가 파휴 조선조와당 니 이와라 신년치 리바 라양 휴친 용거유 디미다동 코페이 주이 뇌바라 체가 유바히디 규제 이해다
0: 周一呢没准备错了人也严重啊一来吧咖喱没提拔下去呢让苏西松小下去投入我去来吧我所接的牛鬼吧呢别呢亚兰尼古学云餐席鬼吧哩咖啡困难的呢日吧当日动态的龙天一面壁王子啊那面动啊当我的车里给没用啊的一见到日吧这话一个字咖啡也就困难的呢干了这 俺最最近节俺所接比的最大，这种多用。古学文昌说了多个是你，小用你吕边相册偷东西，这边你当也不行用我了，坚强写个。是，我妈当咖啡得到东西，得他用的，干意思呢？我在这文昌水去，吕边出去当得他了，平板用的，原讲我在这节，学习带第一，咱家当个把的。
1: 别呢，我们这节东西了，就像别的门币，学一呢，俺肯定吃头一，第一是满布动机面。对面你看，我们这节东西忙着吃，破旧了，学前天呢，你得不用个面。你，咖啡云层多呢，刘金娘当上完了平均月，原价年得了，咖啡就好心，一家人没给我心呢，没有留别的汤了，学前没破把些个。对面公母。
0: 冬至春节时呢，你可知了？休假没得把些个。我妈当咖啡叔叔了，休假门站位托你，明日把娘子托别晚餐约面。晚讲冬夏天大哥吕斌那段，他就写给了他。俺村你也不许顾及当，日把当铺费用啊，下个呢，当托让你姐初一过去了，就到冬里，得当个初一过去去，你也把些个，得当兄弟一个呢，留些人个了。
1: 대단한 용의인 좋은 남처 공세바디나 오미 니라 핀비 니바메라 코페이 리바 당선조이 니바 메비고인

0: 야 뚜숨기 있네니 예비기 괜히 림보 통주기 균이 하신대지 마 하신대지 커다게 봐 담지 괜히 달라 레만 담 사쇼 지지 유자 코르데 유제 기기 능력 좀 올라와지게 생이 제일 예비 자 알로든게도 아수이 토난 참고 지기 나리 보바 때문에 능도 견생만도 나타타 이게 좀 땅아 이게 좀 증나 이게 좀 엄코 하도나 때문에 빼라리기 나숙게 쫑라리기 무숙게 우와라리기 내기자 와지 텐수 빼아라니 차규수 사마 테마 숨도 세바시 민트나 따비 그랜 그민도 돌아초 어베니 내유라 테니 고모조 쩌나 피피지 이까 테니 능바 텐지 양 고모 쩌나 피파지 양 능바 텐지 하포데 담배 속에 동봉사 가르인이 보세 따롱 속에 숨이 있다 최근에 세주유 초중 꼴라 세주세 초중 꼴라 맞아 르갑장이 서서 땅뱅자 증배 이게 되니 공을 남기고 돈을 챙기고 깝 되니 가르자 증배 이게 되니 종지 촉촉이 있는데 군이 빠오 꿈마 이게 나는 꿈바 포대 시기지 꿈빈뚝이 있어야지 괜히 가르치기 또 빼도 무공양 오고선 청을 유승이 있다 이제 빵수에서 땅뱅자 증배 도저히 난 가르치기 갑자기 맞춰 괜히 중주 무배에 나는 전주 자사 책을 대 고충여비기 고치 공룡 대인품 이행독도 대인이모 공룡의 양 독재도 우선비기 또 차원매치 중원매치 공양도 거기서 똑같고 대체니 대니 공룡탐비 대인원비기 갑자 대도 방황당 최종 수양기장 와마주 사과를 대니지 공룡탐비 대니 노장 이승만 장벽이기 갑자 갑자 대니 고마 사이기 유도와 罗本丹曼中的这些人一有啥子情况嘛对不对发生的人一有啥子情况嘛对不对发生的人一有啥子情况嘛对不对发生的人一有啥子情况嘛对不对发生的人一有啥子情况嘛对不对发生的人一有啥子情况嘛对不对发生的人一有啥子情况嘛对不对发生的人一有啥子情况嘛对不对发生的人一有啥子情况嘛对不对发生的人一有啥子情况嘛对不对发生的人一有啥子情况嘛对不对发生的人一有啥子情况嘛对不对发生的人一有啥子情况嘛对不对发生的人一有啥子情况嘛对不对发生的人一有啥子情况嘛对不对发生的人一有啥子情况嘛对不对发生的人一有啥子情况嘛对不对发生的人一有啥子情况嘛对不对发生的人一有啥子情况嘛对不对发生的人一有啥子情况嘛对不对发生的人一有啥子情况嘛对不对发生的人一有啥子情况嘛对不对发生 我那没有啥家，现在送生的，干这怎么弄啊？天天不，天天我本本忙着呢，农民区就过了过的，他几步就养鱼一步，五只鱼，他不还得学习人生？当人家的大，他那种能容得，俺的亲人多，而且都默默有把你，把他们东西默默点燃自己，对吧？啥子人家没养的，你土地，有事，那就可别，将来如何怎么了？当吧，这么多鱼。
1: 这几家伙是不灵的，干农大王送进去，穷的打金，干你的命运了。大王送进去，看你走路用力的高，看你站的他不吸引你破产，那俺这农大王送进去，看你脸上我白脸的，看你大王送进去，给你个钱，看你上头白的那几个，看你那一命运就能白忙有几钱银，银就这么有命运，出个了有钱，没出没出，没出几个钱了，忙不给你。
0: 看住两只猪八戒，那说忙不过的一个，田里空的，一家里一座城堡自己的，去就空了过的，空了的，大的，田里怎么的，田里怎么的，人家，田里他一不走，不走，红马他一就怎么，恰拍不成，恰拍的几个，刚才田里不用心，那我你呢？田里用心担心的，人家的红马他一就怎么的，他不的，红马，他们拍板车，晒的红马他们，他邻居去呢。
1: 天天他一接了，明天天天阿妈阿那个名字，天天就是的，结果我天天面试，考古等级把他们工人就参与了，他常说天天一日来，你空太久的，常说天天就放到就等于三大职业的，就是进攻，另外的他们全部是农村的，因为天天经济拉比的工人，天天也是的，天天因为另外的另一，天天等他们退休。
0: 人家还是一个公办这样产品，每天把年底买把几年钱的，天天一个月投资了，你知道吧？不费劲，钱你说你的嘛，哪天你大姨夫都搞不得，天天公办家也都送我到，大龙的佣金他们去，那个肯定大陆电话讲，初中的大中通，我做个初中大学阿不止，他们是用的，大头接看嘛的，我把农民叫他们，不然咋听？

0: 안리 응어 바라 제 휴제 되나 휴. 디쉐 샹키 민가라 계지 변주르 뇨송 키 나바 강교 쩨지 체디 섭수 뇨송 공회 수친 동화 타 섭수 레디 기고 예냠레라 구디 동화 티니 중국 담가 장 인바 마세 티웨 점링키 고코 양힌 시송 유바시 공키 최고 숨 되나와디 지니 섭수 레디 기 뷰세 레체 타 사드 뉴바체로 단해 섭수 레디 뷰디 공배레 된해 섭수 뇨송 게림 사바시도 립주로 구디 동급아 타 니니 고예니치 타존 체디 섭수 뇨송 람뮤젠 타 뜨디젠 기 추제 토로 동와 타 듄케 냠규르 된해 섭수 뇨송 기 공배키 파통 사바 갸치르 동급 파 Sumni, Mithub Rinyu So, Chengzin Rinyu La Zeta, Shepshu Nyamchua La Shunglu Gepdi, Chengzin Mengxi Jigui Penzui Jitu La Gudi Dongwa Ta, Chengzin Rinyu La Dene, Shepshu Nyongcong Kongbe Ki Guishu Saba Doi Guba Che Hin. Zhongguo Zhongyang Chepsi Juki Oyun, Bijing Chongwe Ki Shuji Hinli Uzo La Shubwa Ma Se, Shizi Yang Song Na Yu. Burundi Zongtong Enda Yishi Me Yi Ta, Zamba Wei Zongtong Xuanpa, Qi Wenjia, Buga Riye Zongli Xuanpa, Pulipu,
1: 两只野草牛从空别出走起列车冲击莫雷诺泽姆林西街天王村组起积极不来着邓红森索起念蓝南也能三年三度都西西送去把谁无所就职危机丁学祥起小时牛从从政看图西古罗纳瓦马塞金秀前边跟库尔坦别人那去把谁 在古年给切入丁学祥起阿基苏普利普塔气温加塔接着那去 Kongki, Zhongku Shoki, Choka Ta, Suyun Ki Zachor, Guntu Chiba Ta, Tepju Te, Penzun Yi Chi Chi Shu Chiro Donghua, Penzun Ki Diwe Kipen Ta, Tuguru Chibi Netu Kichin La, Zinju Chiba. Zunye Ke Kongki Nyamle La, Chumje Tiwe Mangwa Tepju Ru, Guidi Donghua Zhe Chedi, Nipen Nyamge Chu, La Dan Zhinne, Tingrup Chien La, Guidi Dong Du Yu Chi Song Yuba Shi.
0: 七月一四九民的组部中国排解在做之外的采取通信七八谈中国学台铁公开给我主念来定色谈加起了当地去年八月内区七五年解析七月刊三九的兄弟看起龙安森给拆过专业别古处旅母职居住三九的永战操作措行中央特区局局部谈中央基础来团部借用民望推送军略欧元联康借用四句给克米日来团欧元联康借给这月跟古路牌龙安森给拆过专业别时因基础人路给盲族配给东局国的给这月内区我主念一八十
1: 龙安森给拆过专业别时，让杰去满足当小看他，当小看了也没到别明的，当他结合别地位来团来面的，四团区别了解别的才有他，当期新店面的他，基座以人车三百面的三队团四队男和大旗小队的车队前的，忙捏着边角的军车过来配件主角的古地东就一码事。
0: 中央基础来团部以确认给你彻底，可能点别过年，西林局就拿许多团，西林局往下根据一层沉淀的东局团设计，天空团协助，土团界西林都多局的各地扩大东局行不行？建用密码推送团，贴军粮欧元天看起，盲错及土库的设备落实团，来说，面具，减速，基础减速设计，内团来面的，乘组团都归设计来团了，解决了差距及压迫住军行不行？
1: 借用四周期，地摊中国军队组成团，出色突围七九个月，加起了东华所，组内来跟卡住了米的，来跟苍马的满足德国军队安全套，拆过了大的拆掉了各地东军行不行？龙安森给拆过专业别人，让杰提米瑞卡奇帕尔通团人力，编制了基础新康所，超勇气来团了各地东军团，中华米瑞给团结全部的电台，中国南北停战间了各地东军行不行？
0: 这个雷公那边问的是，杰克冬季去给在过年贴不着钱吧的行呢？大娃爹把了，中美在就人工端场推送来，加些来过谈成军节拍的母体贴表啊，拍就军庆托把谈。所以春节别说这那天别人工端场推送来，加些送谈成军节拍行，拍些大娃公们来加些那两个才送去托了钱一把谁？中美在就人工端场去得到了城市的几百亿呢？ 继续给各国军队派出所及修建地盘网去，各地开发了谈，努力努力，城市所做这些解决人工，看搜索了，也是泥潭城中松潭，也是泥潭城中进，也是泥潭城中进，也是泥潭城中进，解派了一把谁？三级人工，大我恐怕的集中性不难，也是两个潭城中西派了一把谁？ 推送团队呢，也用一种米在旧人工端场，加起来后台成军接拍。

가지 로총 조부 조모여의 치기라 당가가 잔천조조도 처리해져 지나 치기 농가 마카히가다 잔천조조도 칭아 무더원 진소 시사제 리저지시 야만 카히가 잔천조조도 저가 천재 리로토도 천재 리물로토도 세복고토제 리저나 조시시 다른 뭔가 희가 장천조지도 마야와 성쇼이지제지조 등지 희씨 등원수 다 로종조부조무요다가 장천청군진나 효제통대 효제마통하다리 장천건원라 댄세진국가오가 니로다 칠리희야 몸부지요시 등지인디 로종조부조무요다가 로종

생각나봐서 다들 지지해 생기면은 배경룽친 인진리 공감계룽친자 다른 거 돈이 기반듯이 향라 더 휴충을 지도자니 더 휴첸보 잡아 시비고 시진 시중 그 출입료

아니 찬조지고 체기 니반 된도 대당 간더라 아니 라자그 샤지비기 타니 나시발라 찬조기 니반 된도 되니다 진송라고 차요 그래서 근데 차요 봐 옌자 아니 니까지다 아 바르죠 라자데 아니 떼데떼선 하지기 차다 대마이 바 니다라 파 지나 아니 떼데떼선 라소 바다 니 니다 떼소고 파 찬라보지 시나 아 된된서 그 차니 군요 매 바래 그거만 남겨지 내가 봐 빼나 아 공동 가서 이게 지라 나라 끄기세 안 되게 라데 사지 그 체라 파지 가 봐이나 이게 지히비가 바라다 자꾸 그 뜻이 있는 진주 사이 사리 사이는 때대대서 하기나 나라 라사 장터 때세네 단어 대장도 제 들어와 이게 지때 나라 끄기 이게 지라 나라 끄기 세는 데서 라데 때르스 지가 봐이나 땡긴 찍과 지좀 샤디요 야 라데 가서 니르 찍이 봐 야바이나 이게 지니 나라 끄기 이게 지니 나라 끄기 이게 지때 나라 끄기 이게 지라 나라 끄기 디나 라다 때다 니네서 때 자위 찬이 권책이 니반 되는 거 직바레 되네 여봐 연자 다 너다벌어 치르잖아 아니 샤와 집이 타니 나신이 집 받을 찬조로 와서 이래 와야 대 찬조로 니마라고 지래 독일은 뭐지 좀봐 와 되네 인들 다 간들라 안서 가르서 그러고 지 도스지 자세히 치르잖아 니보고 취집이 그 타니 나신이 받을 찬조와다 샤와 집이 타니 나신이 받을 찬조 근데 자의 찬이 창조와 유발하고 충발해대 이제 권위 유발을 제발 매번 말해 권위 제발 열이 제발 여발이자 국가가 세워라 전에서 이들 아마 니보그 취집이 단인같이 창조와서야 근데 자의 찬이 결의서 이들 니보그 치치니도 편서 창조가 이래스 창조 이제 때라 되니 아니 바다를 하지게 때라서 봐 아 되니 때만 이방 니다라서 봐 된지 그 차시 니 말해스 니보그 취집이 그 단인같이 받을 창조한다라 아니 하지기 때대대서가 니다 라서버 된직 찬조가 체대서 그 차시 니 말이스 왠자 심마 샤와지비기 타닝가지 빨아 찬조가 늦다 바른 처마 있나 하지지 체대 라서바 다더니 니다 라서버 대서 그 차룽리스 등아서 공을 빼지 야여로 진세 때라 때니 아니 라다 찬조는 지비가 간다라 치치지비 그 민거 바르다 샤와그 민거 바르라 아니 그 찬조가 마도 아니 예만은 좀 말이스 다 치기지 빨아서바 대소린 주말 진생 때라티니 고 도그롬 체게 니가서 미세다네 송요리 라다네 치제베 타니탄 샤와제베 타니 코나리 치제제베 타니다 장제베 타니 가시 찬조도 문주세니 딱 고르게 됐어요 어 대인들 간존데 찬조 그 가서라 딱 좋대 어 치치 가시 빨아 찬조 그게 라다지다 샤와 가시 빨아 찬조 그게 라다 좋대 저래서 딱 된인들이스 대마돌라다 배제는 까와라 뻔바 세는라도 아 자라톤 세야다 나치니지 바룰라 아니 체기지비기 미다 아 대마인 바가다 당가기 미나서 번데지 바룰라 아니 라다데제니 파스 찬조바텐지 요 말이 능가서 시당게 베게 남아게 지슬라 코르는 데다바다 게체 제고 요 말이 딩디슬 조데 제르나다 데니니데 찬조 가서 데니다 도기로 보지 그 숨비기 제바다 강레 예세나다 펜스 도쇼스 지르비 칭가시 동산선 죽바세네 다 너나 아 nga-ma-da la-da yasa-ga-ta-ni nga-ma-ga-ta-ni ming de-dang yana cik-de-dang ani shima-ni-ba-ra-la-ko ji do-shun-ra-bo-ji-cha-de-ba ta pe-na bamba-ma-ta-ba-yin-la tak-ba-min-o-s bamba-ma-ta-ba-yin-la tak-ba-min-o-s de-ng-ga-ch-ta-na ma-ta-ba-yin tak-ba-ming yin-ming-da-pa-do-shun-ta de-ba-da-la la-da-na-ya-ga-yo-ri de-na bamba-ma-ta-ba-yin-chi 딱 봐면 인다면 가서 제자대 칭아시 먼저 바로 땡겨로 대도 파 지가 봐이나 따따고 되겨 봐 맞다 봐 이나 따빠면서야 봐 맞다 봐 인주 따빠면서 코는 보이나 보면 문 코는 보이인주 보면 민다 인민다 단 된데 그 처리잖아 편지 도쇼스 집이 칭아시 받으라 찬라 도쇼군 찬라 인주 봐 단 된데 요새야 다 인 앞에 있는 룽체 달량 린로라 발라트라장 쳐먼로세 lungche dalyang rindu la chunu chenpo tezu tsoma de pa nroyu kasa la njokzi ani nirbo yo mara demo ya nrori de wenja ko nroyu kasa la rindu nro taris la nungba jena rindu nro taris rindu la balad trajan chenpo nro jena teda dharna ane balad lab tezu tsoma de pa xuk chenpo yo res njokba yo res xuk chenpo yo res rede wenja cher mundu jena chunu chenpo tezu na yinji jan rindu la kukore nro tak ma res dingi lungche dalyang rindu mdrowa balata de chira mndro mndrowa mndro mndro ta pinzo doshu jibi gi de ji parda ta la ja ta ndri yo ko ndri yo de ndri ta nda ta bu ge pinzo doshu jibi gi chan la ja ji ge la da nda ta bu te ndeda ge chi ge la so pa te mntu bi gi ndeda yo wa de su

아니 때문 때문에 고놈 담기 다 죽을지 인데 초중기 따부 고루로 도대 통신 세상 가문나 내비 다들 파대 괜히 다른 거 용진 여긴 진비 용진 담기 치 메다 가로 때문에 자 초중기 따듬도 고루로 도대 초중 따 아고 지 사벌 생명기 다 조제 가마게 엄마 농이 요담기 불아자게 엄마라 촌니 송화자님도 안탕보제 보모내니 송화자 괜히 예수님 예 보모라 다 안님바데 기쁜지 예수님 유이 가상 유이 종모 남생이 기쁜지라 괜히 노지 마 탐지 괜히 세지 장동 세지 윤종 세지 소차 세지 소라 괜히 예 동기 가송 탐지 개마라 다 개마지 초중라라 대천비 초중대 괜히 양 마른 돈 스바쿠모로 농가 난도 그러면 무슨 격이 로데 이슈 상한 로고 국교 국교 깜비 깜비 다니 레멘도 그때 보 농사 당중비 땅배 상기 그때야 맞지 아고 한바 온시 체비 괜히 승능에 따라 소중 이마 찍는 렌데 그 승능 리지 가만 줘 된다 맞지 그 보모 숨터마 터비 그래 집해 그만 인류도 죽이 이만 다분 인류도 죽을 방가 그만 인류도 죽이지만 그 자문 사흥터마 죽이 집해 난 로카린 제모라 괜히 나요 공도 我对自己人民公民工作，可以对自己各个我一层面工作，虽然普通说吧，那了个别个的都别，这些能力，就我们那加上农学生，我们那工商农学生，我们那工商那了，现在是那个学校对比，是那个承担本身，你当个解放的，能促进他的干部，迎接他的父母，父母那么的，天天干啥吃啥，买去跑的，你父母对没去，你那样天天看心。大脚步你去了，人品、当品、武功啥，天天人干嘛？当品，动一就光能成比干的，这边也大忙，忙不也大脚步也你的，光能了天天，六动开始有吧，六动没开始有比的，天天，等你的七八年子，把基本的人品、人品、嘴巴嘛都忙完，俺俩哪能比个？我们就给干完就完了，俺全部没法冲了，就弄东西全部没比，哎，俺俩东西。往下走吧，阿玲。那个是地图的没得，马自己的呢。当着老总的狗是的，现在当着老的特别。现在在你们这个初中的这呢，初中的当着忙不级别的，那了，这是基本的老的知识的，基本的水平，基本的那里就存在马在。你怎么干的？当天你们这里也三十分的阿姐，我们小江公路，我讲的那场，当天这里干掉了出去的吧。我们除了路一点吧，我们哪一点吧？湖南吧，这里干的就学过些的，湖南上面初中上面干的学别，这里湖南这里干到嘛，大初中，这里那么的，那么去了你是那边人民也这里，你们这个初中给招完了送的，这里从初中去苗族学些的，湖南上面苗族那，后来再去把他们那这里装的，湖南上面大酒杯的安上。嗯，这里九个九六的，啥叫六斤的六十六，六斤人品搞到了这里，下去马前帮着，马上的三万元钱，大家的培养品种，多行的国际进步，河南成绩，吉大成绩，各村子，吉大成绩，现在生源了马多金，我们特别搞方面，都见阿阳的这些对吧？的，三级东的叶片的啥的，生源的金币，人才工的也没这些。不简单没找吧，他会个冒充这边，这里的全国的国民，那都设备先吧，这种根本了嘛。上级动了那里，也不一个老大的不同国民，他居然初中学生在马基身边，他论严重，他的才已经没这边，公人家跑过前头出生成绩，后来我不带给你家，哎，他把他初中的那个我自己忙不接吧，你我这边。对了，他那几重几年了，没行，人我兄弟不行，一句不变，一句五十句，人呢到家了，坐在你岸上就过呢，门天哪送到了，这种这几年些的，初中的吃大菜的舅舅，初中才有你们，只有旁边的等人，共啥东西呢？冷的，现在可多了，马上从啥的进来，过忙着我打，这人都没几个，你把长期的那呢，大初中的呢？对马蹄，那个中国成绩也马蹄，艰难。

0: 매부 히리 온통 요모라 종리 로그 시싱 시저니 공정 사투 종리 제탕데 로주 샤히 제바라 에마차라
1: 제네 종리 로그 제통 리센스 바라 가스효

0: 가지 로총 조부 조모여의 치기라 당가가 잔천조조도 처리해져 지나 치기 농가 마카히가다 잔천조조도 챙아 무더원 진소 시사제 리저지시 야만 카히가 잔천조조도 저가 천재 리로토도 천재 리물로토도 세복고토제 리저나 조시시 다른 뭔가 희가 장천조조도 마야와 성쇼이지제시조 등지 희시 등원수 다로종조부조무요다가 장천청원진나 쇼제통대 효제마통하다리 장천건원라 댄세진국가오가 니로다 칠리희야 몽부지요시 등지인두 로종조부조무요다가 로총거 드론도 추용니다 잔칭거 논시 고도히 까무시 드라사바거 시만촌촌세임비 찬니 로종조부 조무여대가 다 치망히도 치훈주거 디미치기 초아도 담등지위가 잔칭시장가히 히도도 로용 콩도추바 이것이 드나 잔칭조저다 천리제리스나 니던드 리마제공헌라 한국인연부 담보 루즈톤라 디모지대인조도 루즈톤카라 자자치우가 루즈젠도 남반나초 전란디미고니 베히여시 루즈바여도 로초와도 다총반노히 롱가 전탕원히 정이 잠한전히여시 디모디히라 조부촌촌여도라 중아여시 제기가 멀어잠라 간보여이와나 아주도 지르룬킨 라 고자가 생효시시 어제디 체계 산노 히차히 돈 언요 돈주 메비 라바도 침모 맞던 자우가 또 효제가 젠데디기 고런 데비 고니 데랑 안 줘발라 계속 해봤다 진리 저한테 걸린 하장 세모 여시 돈주 메비가 또 침모 맞다나 젠더자 젤란시 블로그 제도 총조 편성가 난장 요미나 류경도 추지 류제 친지인이야 젠도제 난장시시라 롱롱건 젠도건 젤라 리여시 던지인디 젠도는 쇼킹가 니빨 잠닝아 젤란다 샤완조그시 가시 젤란도 자가시나 젠라이 천편제 젤란다 천타 제바도 젤란동가위 류제바 제바주시 가시 가와 차칭이나 리조제 통타야 매버조 시시 다공가 네서티기 콜하모마제 동안의 희나 잔천조제다 루전전더가 전람도 전조제 전람도 총어가 전람제시 슈바가 전람도 슈바이 체계제시 시디 루전전더제 전람도 전조 전람도 만자사나 잔천나 머세제 슈비 전람시디 더가 머세운순나 잔천나 자클리 콘제 딩커시비 슈비 치키도 마다 모바차 문차도 웬긴 전자와 리지시비 슈비 치시인 바마시 자가차 자효라디니 라더시비 슈비 치시시 장시 키니린 신총지바 선전다 신킨다 저버 저쇼킨 선전지히 주부주문처 타야모
1: Perch yong dan zambling la chep. Zambling yam nang perch tora. Konyene tata sen yibandana. Perjon long tin yin tin li kungja kanki long tin re.
2: Ake u toka gaso. Tanda se yunga. Hume ro show you. Tsering tatu bi goni. Nungo kisi shigu.
3: Jumanamba gugandimo. 第二个林子诺人家姐外面人力学家影片不要姐搜救人民忙记过了我这学经营主不做林子的年纪

0: 생각나봐서 다들 지지해 생기면은 배경룽친 인진리 공감계룽친자 다른 거 돈이 기반듯이 향라 더 휴충어 지도자니 더 휴첸보 잡아 시비고 시진 시중가 출연료치 인세귀 셔시진 장미강 정비 멍멍보 시여디 공서 지지자 리귀미장 지신사모당 샤쉬오마라디니 뇌지 포크제 제슈서 조시딘빈고 송진이자 멍보진이여바치 랑코제 로바와당 총칸거고 신이야바 장시와 안난지 랑콘 아소야니 뇌콘 예니메 카바제 다자마타 안난지 람싱 랑콜 등니 니세 귀셔마나 셰서 시반조아당 닌지라 양닌 팅가 쳔조게 예미 콩게 지자뇨메라 응양 레뇨메진 콩기 니바 조세지 로바 시제 여지성바당 마예튼비 마마겐지 장포태이 대처당 멘보 다디 투바지 코랑게 고지 총칸게 건단도 지힌 콩기 티가르 린당 응어제모 그 희성바당 양니 총소 가츠 카서 시미 콩라 사보 휴지메바당 콩기 응외소 좀마타 카서 시제 여지성바시 간수와 마신롱기 로마니션 시비 네발리 체딘 튜엔소 총칸디 교제니 휴자기 야예 사즈 스제니 초코 콘덴당 자자자 즉 시제여
1: 제종더 체르제 노치통지 딘르 종게 잡초 잡시위 처만니더 그디 진코 데카르통 용하다 랑코 카카마타 메카 소바당자 제 저와타 치 따바소시니 니지라 칼라 차보 데마 제자정 지치요바레 람진지더 칸쿠르시장 제종 초서 주신요 총치네 인비 장쇼동다 스촨네 인비 리토이 응어 딘크시비 로람제데 코덤난 통치다 멤버 더디 투바지 쳬블루네 산토르주진 니토예 갑디디 상로망보 다메 라니지니바 또정 도구 상숑시 송바다 저초지 더슈 젠탄치르 송신 젠데 세토난 코비 미야 젠치메바라 만던조진 요바다 카시라 킬리지 민코요라 카시라 지사마나시 인저 실링코미 Chere Nuzi Tungjiji Chizu Yizhizhi Jinnang Cinta Sani Kaki Gejo Nguzo Jinchi Mipara Jichung Tungjushin Dajibi Tsi Sinjinyin Bara Barjan Sachi Nisi Ramzi Jivna Gejo Nguzo Nacho Kachi Jidang Nidong Zilang Yubari
0: Yungkong Yundin Tsu Uyen Linkangka Chama Nida Yunni Danglang Xia Yu Rika Rengzu Xiexin Yunni Chajri Rika Jogadang Rima Jadang Jia Xiexu Nuzi Nizu Dungji Dang Nguzo Wanjin Gopo Ba
2: 面具如修南门的先所动画所家
0: Sajia gangta gwenko chi na dera shueba tang, sola gangal chirim yin dito da roba xieji yiba shi. Kyuri jia nui zi li nam xie jiang yin xin, danza chue jia zung nin dita tang, kialung chue jia ding song dita, ma pa bi ngin chie kusin dita ji cang ma jie si ba da ning yin. Tanzang jia danglang ba ya xu dita ki, dou xu chung e mang bu jik da zheni, nui zi li nam ba jia wi dou xu qian bu qia ba xie yiba shi. Singa nama zo, gong du xin ba di na, dou xu qing e jik da zheni, dou xu qian bu qia ba da xie bi guo yin.
1: Singa namba tso xiang la, xia wa chong za ya bu zhou ni, mang tso lu yin chan par xie bi gu xi jing yin. Mang tso ne, zhe yin yin nam xin na, yi zhe zhong qi le ding ji zong, chong zhe xiang, mu zhong tso lo. Mang tso ne, zhe zhong kul ji, gong zhong ngu le mang tso ji, zhe chan jiu wi, chan tong ding yin la, dang lang yaw yi rika ki da ri ngu ri, gu zir jiu di, zha yi rwa dang, san yaw yu ji, ngu gar le, ji jang, dong mu gu bar, do kang sa bar, bu ba so ri. Xiawa chongza chama yabu zhebi sani digi mangcho cho chowa jieli ni jieli sen rujendu ji xioji yo. Mu zhongcho jialang ni ji geyi zhang ngus cha xin. Di nga kong sen tamo ma yinbi zhisa tang gang jin zho ngan gang jiong charam so san tu zi jiong tongkong yo. Gong jia yi gong tongkong yo jiang lo ma rin

0: 你原始为若阳。
1: 생계나바초 건강장 다다 신시빌린진디나 표준 롱티니티리 건강계 롱티지 뉴준스 위로 연시빌린진디리 나나니 준바 총자인 원래 린진고마조고 나바초라 쇼비 찬저이체다 닌집딘비 리지셰퍼니 린지쇼바 자시딜리 시빈예.

0: 차이. 아, 차이. 야. 야. 나 차도. 아. 야, 야. 너. 나 차리. 아. 어. 어.
1: 에,
0: 야. 아.
1: 그 손기
0: 야. 跟个你妈啦 大众几彩也?
2: 哎呀
3: 雷天老板村年啊 大兵国办老板 人口新制 人口全民国办 南国县比 大众头雄 这些

0: 끈거라.
1: 내 초가정대 다른 유랑 총단 콩라 대한게도
0: 체지 정저대 규성로 동주관계 조인 조인 세네 우자견도대 조너마티 아토 세노네 노디 서인사리
1: 따라세도 게 무술라라 레마티 세사리
0: 아 거기 그로 때네 미지세도 빠라 게자 희세 애니메니 메히
1: 아케 제시아제나 헤도
0: 아 빠라
1: 제 가정계 너니 커지레 사이
0: 아지 빠라 치 예히치 신어 마리아 니 상처 니히 공도 아
1: 제 맞에 나요 예 가정라 주예 게 좌방이 구시네 두주쟁게 샹년된다 레드마르
0: 아 제야
1: 제때 땡에테 슝군 자단동 자와시드 게 무슬로 세정 예구 샘이 세나요 사샤 투마르 하 인종금 무서던 배역의 가정촌이 자다 촌란 디토라 가체해동 또 체해대를 대니가 다래 년저런 곳 다바른 촌라 마구나 로저 말해 어 무슬로 또 화이니 대리 가나테
0: 어 정그거도 양보 좋은 여사티
1: 다다 콩이 니차테다
0: 아 니차테 벨로 지를 댄도에도 나 코선 배산로
1: 아 네네 하자모 대니 시보소 니치호
0: 라소 벨로 지롱요 으생거다
2: 담주디에 제로 지동거자 집지신이류 자레 마치니비 급수 중앙신이 중국人口码头 가채치수제 두급설협신 바만자비만께 라우드쇼위주 자비마 대마르 유난제 와디엔땅 롱네 天长街了 真正的新国出发的 云南的百米百姐 永兰切巴当着 中国马西科瓦姐 永兰 他们的永切巴的 小姐姐中国入学 我是百万年 中国沃特哲伟 中华美的宁给你是教育 云南的四川党北局的 加国姐 村主这个乐特比 加大南南地尼 加起中国入学 我是沃特西比 三位姐南北基本的教育 拉萨中国洛南姐 村长顿西 丛林及中间全部写的计划等，提对北瑞党、加瑞、中瑞、北瑞、平民瑞、福瑞、英瑞苏、马瑞卡给德巴林对比，蒙特及丛瑞日卡区、马瑞尼马瑞居比里王给对比着的，加大南南整个出发的，那些村本尼玛自然党，中山屯溪西各种江村，永瑞个村巴木家村给村本木石路，大理布瑞及江村村本。 跟我养垃圾，我这没人忙，不要困在当。我把独特这位告诉，这边接送你进安当，送你先把。

0: 바세 인바지 예와 님바 제구히 미제지 장준라 주거다 시초 퍼지 동안다 냥도 소수의 상론도 시단 참비 시구 도마 사주 시여장 시구 대다리 망치와세 남둔다 남바 대단 대라 참비 제단 잔니 드베라 시방 제지 시구왕 초가디 페르 닝드 메유르 쳔바 시비 미제라 제르 시제 주저티 시완이 미제라 쇼용니 퍼지니 진다 라바르도 조저 사촌진 뉴바 침부 다위지 제니 더버 쇼인 제구지나 망트르지 초위 난가 닌제다 콩설 소진 제고다 초간자 미제 니게 소 동린 시비 제제제 디르 세와이
1: 아케우 도가 가스 당다 세용가 효메 조쇼유 제제다 토비고니 능고 기시시구
0: 人家没人当没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 真子规矩呢你这个丁真子规给东林西北基地呢子规矩呢比起的整齐刚听你人数团把心意这一门人的错别门人毕竟整用门人引起茫茫吹多那么注意机那么修机什么来动于机所您真子规矩忙不远来杨北门人的了北京的松井干部也接着工作进入基地给丁真子规矩就在当南端人给出现年纪来把东林西月办的北京您真子规矩呢罗居哈家人不定把写的中间中的藏度马西莫章党请对黑的用为中穷端国推西就月别还将切记为人给定把写意莫章者切不了马西把他您真子规矩写了钱呢既然了呀丁真子规陪人的对你那东西东哥国人月办呢别拿能看开眼起来真把真起来吧中将你们拍吧将没有得领将把大部所将个一点呢其所永远一诺其所永远一诺拉萨定比出你其所永远一诺不要论不高啊东京你大我等于七八卷啊你加上不要那么久一个月俺的父母加上说话用大部公章几个答缺把呀缺压了缺哎呀缺这点拉米缺这点拉米马缺拿心里养殖所以能大部公章都说枪虚迷些谁家谁家上别干你俺去这点拉马陪进度下部用着月饼没不错俺去公章本比七个学大部什么也当为这点难大部了俺们还没得动过吧大部你今夜东云内的东月姐七八岁完了爸妈妈把心情泄露起给爷来怕去拉近后爸这拉近后比高娃走高娃就比多急小姐应该让月大部月儿爷来藏把他也对七比几多阿妈陪鬼妈这军队龙比几多阿妈陪鬼妈这能压可为军多本为尊敬难当大部用钱来动娃妈咪路过吃吃却去吃个月多俺比俺臭吃吃却去吃个月多大部干你过来东西也得打给热脏全腿多拿能顿贴您真子故意各住的龙穴那么妈爸得说西比过吧爸妈并且你都记吧说说就以这话来说吧平松错来全腿讲妈娃那把多妈妈姐错为我奴军多这气味将原本贵别过电话张马子错为如居气味气绝越多忙吹对钱当对面子设计者缺漏缺嘎当王国对钱康苏了不对门店工作对门拉索板呢忙吹多大家起来修建引进定比公司黑的就业公司抵达当看马着我的那板呢扎西定制学当对吧西吧下任就于南端经济业党协助你端多忙吹对金党对面及协把缺漏缺嘎党门端工作及对面那个拉索